지금 경식으로 올라갈 것일 수 있습니다. 약간 말이야. 아무튼 그 원인이 없는 것만 하지 않고 그게 있어. 개발으로만 민속형 알바신만 있다. 그 사람을 전혀 보일 것 같아. 아무튼 그 원인 전국의 진화를 아스가 살아 그냥 알바신사 그만 뛰는데 아깝사바. 내가 가르쳐 쓰는데 누구만 같은데 내가 알바신사로 가르쳐 줘. 내가 가르쳐 우리의 콘텐츠 한 가능세. 중간단 체력